0: 아무래도 아무리 소가라.
1: 도미, 도미 말리 되라면, 어나?
0: 닥터,
1: 지옥에 내게 가자.
0: 닥터, please 이리야.
1: 멜리.
0: 닥터, she has become hysteric. 닥터, please.
1: 멜리, 멜리.
0: 닥터,
1: 야니.
0: 아무래도
1: 아무리 말자 몰래라.
0: 아무래도 가해 볼게 수도 해.
1: 아이니 씨.
0: 닥터, 야 이리야, 너 걸.
1: 도미 말리.